0: 이동해 이동해
1: 아시리만
2: 선제 운전자다이
1: 그 걸어가는 소리라 마마가 아시리만 리는 소리라 이 로그니 사시니가 깨짜다가 이래서
2: 로그니 사시니?
1: 오 이내로 로그니 사시니요 요 버티버니